World Report is coming up next when we return. 두섭벽한 내일미국 710 단나 어떻게부터 전화 막와리 감마로 누리앵아 아쇼옥 들르기 다만이 누나부 미가 숙 들르기 도난가 인남누 박기여빈 미라 옥 들르고 아르와미 720원이또 단나 도콩아주들이 김익 가오의석도 뒷뒤네 가라아름마 안마루 김고루니 Tamakua summa tanna inuaktoro simamanga Abraham Lightning Roto six niakago tuni poketoro sumatidugu parisikuni parisikuno tekani kangetuga pimi tu sabbekam neakugu nureavero tamini kano isumagaya kaktidugu tamatuminga pilireavio valdiene aktumi Nadat si kudlumi mana seven mora tu dektu watchinga malid lugu kanan nao tunga sutte agiti kudlumu